0: This is Hope Radio Angel 5, TA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1: 아, 저, 그러.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성경을 직접 찾아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캐시 데이비드슨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이죠. 기적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힘을 얻는 곳도 바로 거기고요. 와사사 왕국을 원하시나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대가도 이미 치러졌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님께서 부르심에 따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상속받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대로 곧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우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불릴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신 그 능력의 역사대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 곧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의 충만하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릴 적 부활절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부활절을 둘러싼 모든 특별한 기념 행사에 참석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그 날들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리라 라고 하셨는데 부활절 달력을 보니 성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조차도 그게 사흘 밤낮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저 그게 그냥 그런 거라고만 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물리적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레위기 23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늦은 오후에 돌아가시고 수요일 해가 지기 전에 장사되신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그들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요, 너희가 그 제철에 선포할 거룩한 집회라. 첫 달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같은 달 15일은 여호와를 위한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7절은 이렇습니다. 첫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가져야 하며 그날에는 어떤 노역도 해서는 안 되나 여호와께 불러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7일째 날은 거룩한 집회회이며 그날에는 어떤 노역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살펴본다면 와 유대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개의 안식일, 즉 두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수요일 해질녘에 시작되었는데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한 주에 두 번의 안식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주 지키는 안식일인 샤밧은 금요일 해질녘 직전에 시작되어 매주 토요일 해질녘 1시간 후까지 이어집니다. 유월절 첫날과 같은 연중대성일도 노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안식일로 간주되어 때로는 이중 안식일이나 같은 주에 두 개의 별개의 안식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하루와 이틀 밤밖에 없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함께 가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관 앞에 법정으로 데려갔으니 이는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서게 된 때입니다. 때가 이른 아침이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부정하게 될까 두려워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유월절은 수요일 해질 무렵에 시작되는 특별하고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31절로 다시 가봅시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 준비일이라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 하였으니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음이라. 빌라도에게 가서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체를 치우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 유월절은 수요일 해질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3장에 언급된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월절은 그 해질녘에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해질녘 전에 묻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해질녘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그로 인해 레위기 23장 7절에서 언급한 특별한 안식일인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하룻밤을 지내셨고 목요일 해질녘에는 무덤에 하룻밤과 하루를 지내셨으며 금요일에는 무덤에 이틀 밤과 하루를 지내셨지만 금요일 해질녘은 일반적인 안식일의 시작이었고 그 해질녘부터 일반적인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무덤에 이틀 밤과 이틀 낮을 지내셨고 토요일이 되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사흘 밤낮을 머물렀을 것이며 토요일 해질녘은 그 주간의 일반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는 유월절 주간이었기에 두 개의 별도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일 해질녘의 대성기일이었고 일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해질녘, 즉 일반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사흘 밤낮을 머물렀던 셈입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예수님은 일반,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새벽 사이에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부활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해가 뜨기 전에 무덤에 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마리아 막달라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해가 진 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무덤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벽을 뚫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마리아는 해가 뜨기 전에 무덤에 갔고 천사가 이미 무덤 입구를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이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별로 논의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일요일 해가 뜨기 전 어느 시점에 부활하셨습니다. 지어니기 사흘 밤낮 동안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매년 부활절마다 품었던 의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만 한다면 이 전통들 중 이

0: 일부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육체적인 측면, 즉 부활의 지상적인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분의 영혼과 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러 그곳에 가셨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겪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러 가셨고,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난 설교들에서 다뤘듯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악인과 부자들과 함께 무덤에 누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의 죽음을 겪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예수님의 영혼과 영이 육체에서 분리된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육체적 분리,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몸은 죽었고 묻히셨지만 그 몸이 죽었을 때그 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훼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최악의 죄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여전히 그분의 몸에 그리고 영혼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믿으십니까? 전통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백만 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어떤 사람보다도 흉측했고, 그분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들보다도 더 흉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은 어떤 사람보다도 흉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병들, 여러분의 질병과 저주들을 그분의 몸에 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그런 모습이 되신 이유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그에게 행한 짓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짊어지게 된죄 때문에 모든 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그가 우리의 병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 고통을 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맞은 자, 하나님께 치심을 받은 자, 고난을 당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병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지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되찾고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분, 곧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아버지께서 바로 그 화목제물을 보내신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믿음을 지키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청했고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처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왔는데 그는 몰약과 알리스를 섞은 향료를 약 100파운드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든 뼈가 제자리에서 빠져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느 정도 제자리에 맞추어 놓고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와 함께 버스로 감쌌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시신을 버스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감쌌다는 말은 그리스어 디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시신은 붕대와 버스로 감겨졌으며 손과 발은 장례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묶다, 감싸다, 포대기로 감싸다는 의미로 이 벗들로 시신을 감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행한 것은 이집트인들이 행하던 방부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향료를 향유에 섞어 그 주름 속에 넣은 뒤 고운 리넨 천으로 감쌌을 뿐입니다. 그가 리넨 옷으로 감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이 장례용 천으로 묶인 채로 나왔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놓아라. 또한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아나니아에 대해 말할 때 젊은이가 일어나 아나니아를 감싸 안고 밖으로 옮겨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리넨 천 조각들로 감싸여 있었고 요한복음 20장 7절에는 그의 머리에 씌워 두었던 수건은 다른 배의 옷들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말려 놓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 다시 조립된 뒤 감싸여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무덤에 대해 마태복음 27장 5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배로 감싸서 바위 속에 파낸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에 큰 돌, 아주 큰 돌을 굴려 막았다. 그가 떠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고 있었기에 잘못된 무덤으로 돌아갈 일은 없었다. 이 요셉은 부자였으므로 그 무덤은 아마도 그를 위해 지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그가 죽을 때 악인과 부자와 함께 무덤을 얻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을 사용했습니다. 갈보리의 정확한 위치는 전통적으로 두 곳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성묘교회, 다종교 교회의 남쪽 예배당 중 하나로 둘러싸인 곳인데 이곳은 325년 성지 순례 중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로마 황후 헬레나가 확인했다고 전해지는 차고인데 이게. 그녀는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고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 제한된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은 전통적인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약 1600피트 떨어진 현재 해골 언덕이라 불리는 그린힐의 정원 무덤 근처를 다른 장소로 제시했습니다. 두 곳에 서로 다른 장소가 있지만 실제로 매장은 이루어졌습니다. 무덤은 봉인되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따르면 다음 날, 곧 준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모여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억하건대 그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조차 그것이 사흘 밤낮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가며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여 마지막 사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확실히 지키게 하소서.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와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땅속 깊은 곳에 사흘 밤낮을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5절에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파수대가 있으니 가라. 할 수 있는 한 확실히 지키라. 자, 그 봉인과 파수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덤을 봉인했고 로마식 봉인으로 봉인했습니다. 로마식 봉인은 돌 위에 뻗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표면에 왁스나 진흙으로 고정되어 황제의 문양이 찍힌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봉인을 깬다면 사형에 처해질 중범죄였습니다. 그리고 파수란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파수가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확실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로마식 교대 근무 체제를 의미합니다. 즉, 네 명의 병사가 네 번의 교대 근무를 돌며 병사 수는 4명에서 16명까지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며 3시간마다 교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봉인된 무덤 앞에는 그런 교대 근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걸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누구도 몰래 들어가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음 메시지에서는 부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해 얻으신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 나라를 원하신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루가 복음서 11장 13절로 함께 넘겨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 구합시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지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배속 깊은 곳에서 배운 적도 없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Log on to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0: 안녕하세요. Come or live, come or 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우리는 현재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으며 오늘은 3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결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스르며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과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순종 아래로 이끌어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묶여있지도 않고 속박되어 있지도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은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남녀노소, 심지어 태아들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몸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하소서. 주 하나님, 저는 몸과 마음에 치유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마음과 명료한 사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주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도록 허락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만일 그들 중에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없이도 그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들이 너희의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볼 때 너희의 아름다움은 정교한 머리 모양이나 금장신구 또는 화려한 옷과 같은 거치장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되리라. 오히려 내면의 아름다움, 곧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옛날의 거룩한 여인들이 스스로를 단장하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그를 주인이라 불렀던 사라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들아,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 살 때 배려심을 가지고 약한 자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로운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거나 모욕으로 모욕을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악을 축복으로 갚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축복을 상속받게 하려함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혀로 악을 말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열망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설령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해도 너희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하십시오. 너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경건함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들의 헛된 비방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여 고통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 고통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의로운 이가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 하심이라.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 그분은 감금된 영들에게 곧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을 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8명뿐이었는데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사들과 아이 콜소사 콜션세 사사타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2025년 전망에 따르면 뷰티 산업은 6,6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면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겉모습에 매달리게 하려 한다는 것이 놀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가 거울에 비친 얼굴과 겉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너무나 집착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3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내면의 사람, 곧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에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점에 집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내면의 빛이 드러나게 하도록 격려하기보다 겉모습만 꾸미고 내면은 돌보지 않는 때 급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이 과거의 거룩한 여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단장하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졸업사진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우셨는데 화장을 잔뜩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저 타고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셨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품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어머니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는 단지 제 남편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보여지며 실천되는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돌아서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저는 수년 동안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위대한 전도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 아내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내를 문 밖에 가두곤 했고 때로는 아내가 밤새도록 뒷문 계단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어주면 아내는 들어와서 좋은 아침 스미시 아침으로 뭐 드릴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남편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점이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내를 통해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저는 제 남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잠언에 따르면 좋은 아내는 남편을 세운다고 합니다. 말로 남편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저는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사과하며 다시 돌아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하나로 수년간 쌓아온 좋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사와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미리 어떻게 말할지 결정하십시오. 남을 세우고 격려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고 남편 안에 있는 왕을 불러내고 자녀 안에 있는 왕을 불러내고 심지어 자신 안에 있는 왕을 불러내기로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 자신과 가족, 자녀,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게 하십시오. 오늘날 사회는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낳지 못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반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고난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온갖 악한 말로 거짓을 말하더라도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너희는 훌륭한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자 한다면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에서 거짓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듣는 데는 빠르고 말하는 데는 느리며 성내는 데는 더더욱 느려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과 사를 결정하며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노아의 삶과 그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그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 단 8명만이 그 배에 올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문이 곧 닫힐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에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의 제목은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동물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향해 움직일 때 그들이 들은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자와 타조, 곰이 어떻게 하여 고향을 떠나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까? 크고 길고 강렬한 나팔 소리, 그 소리가 7일 동안 하나하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 숲과 초원에서 나와 당신을 따랐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수컷과 암컷이 함께 왔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번식하여 다시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비가 내리기 전에 그들을 불러내어 안전한 곳인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문을 닫기 전까지 당신의 목소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수년 동안 배를 짓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때까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은 생각했지요. 글쎄,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결혼식을 올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볼 눈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경고는 해마다 이어졌지만 그들의 귀는 둔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노아를 찾으셨고 그를 통해 그의 가족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보지 못했나요? 방금 그 모든 동물들이 내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쁘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게으르신가요? 신경도 안 쓰시나요? 동물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온 것일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다면, 즉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회개하고 싶다면 그분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회개하며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두었던 모든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부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고 저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 이 삶을 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만약 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comealive2g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니 내 목소리를 듣는 자여. 저는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며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된 배 위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1: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TAWH, Palau.
2: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